0: 보통이야 되나요 오와 하네 헤이 미스터 사워드 오하 원하드네 원하드 오하 세빈다 하 소모빈다 니야 꼬소 세워구나 니야 와냐 미니야 미카포 사파파라 마사프라 와스 원하 와스 원하드 오하 콤보니 푸르노 와브라 원은 오바스요 웬이 파훈이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코니 니야 니야 톱파워
1: Oh, honey. Obey.

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장이나 겉어 막 패체맹이나 패무 가세 원래 아니네 뭐이네 자 원기 강원와 자 원기 강원와 아타고미

0: 드루드루.
1: 아! 아니! 제발! 제발! 헤이! 메시 총파리! 룸말라! 이 나라가 지나가와! 이 베레벨! 이 베레벨! 이 베레벨! 베레벨! 베레벨! 베레벨! 베레벨! 빰빰뿜! 아하하하!

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거절되기나 고토 뭐 패체맨이나 패무 가세 원래 아니네 보이네 자 원기 강원 자 원기 강원 아타보면

어마어마 왔으라니 우였으라니 아야 메사하자 이 남이 어별로 아야 메사하자 우였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였으라니 제세리 아마프 우였으라니 언니야 왜 년이 바타타비카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 Hey, where you're sitting?

저 범파의 체계 야워소 케냥 예님 바이브 소나 워 케냥 예님으로 원냥 워디 푸프로 나 소처럼 이 후에냥 쿠프라님 너무 워디야 우리 배야 주마셔니 예님 원냥모야 니 배야 오호미야 바디스워 너 배비 비아려노 원 소리 지나 탓해 I want to meet

0: 프랑스. 왕프로피아 옹지빈 마트. 에브라디 셰프스카 이리스사. 마이 에브레이 에이오. 오 어스라이티 에브라디 카이. 엔쉐이엠 보네 수니에. 하이에 오스라이티. 마이엔스이 인냐체. 마이에 지나타세 에브라디 에이오.
1: I'm a bro,
0: I am a
1: man.
0: I'm a man. I'm a man. I'm a man. I'm a man.